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나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0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로년 5월 26일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고가복은 도나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사업에 대해 현장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7월 6일 청문화방송 및 관광청에서 지도하고 도나시 인민정부, 주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했으며 시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책임진 도필정화 독보적인 창작, 길림 도나 민간 칼그림, 북경 진입 활동이 국가 대극장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기인 고가복은 도나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사업에 대해 현장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 성당위 정부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연변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확고부동하게 대상건설이라는 이 중점사업을 틀어주고 대상건설 과정에 막힌 부분을 힘써 타개해 더 많은 대상이 낙착착공되고 다그쳐 건설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산업전환 승급을 다그치고 경제장성을 안정시키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선으로 쌍흔의료기계, 만림의약중간체, 연변천보생물제재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진척, 조업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나시는 공업 및 정보화부에서 확정한 의약산업군집입니다. 이러한 의약 대상이 건설되면 산업 생태를 진일보 완성하고 산업군집을 상대시키게 되는 바 도나 나아가 전주의약산업의 가속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시공조직을 강화하며 건설 효익을 제고해 대상이 하루 빨리 건설되고 조업해 효익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주, 시, 양급 정부는 주동적으로 앞장서 봉사하고 일선에 내려가 현장 사무를 보며 목적성 있게 기업의 융자난을 도와서 해결하고 대상 추진에 영향을 주는 병목 제약을 힘써 타개해 대상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기업이 하루빨리 생산 운영에 들어가 생산 능력을 방출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도나시 성달 동물약품유한회사는 동물약 생산 민영 기업으로서 주로 수의용 마취약 등 제품을 생산 판매합니다. 호가복은 기업 작업장에 들어가 기업의 생산 경영, 제품 연구 개발, 시장 판매 등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기업이 주업을 경영하는 토대에서 시장의 새로운 동향을 민감하게 포착해 애완동물 세척, 소독보호관리 제품, 고급 애완동물 기능식품 및 동물 방역류 생물약품 등 생산 흐름선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료해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업에서는 당면 대상 시공의 황금기를 다 잡고 공장 건설 개설 진도를 다그치며 설비 주문, 설비와 시험 조정 등 사업을 동시에 잘 틀어주어 생산 흐름선이 하루빨리 조업하도록 정취함으로써 조속히 실제적인 효익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애완동물 소비의 교체 승격이라는 새로운 동향을 바싹 따라가 고급 애완동물 진료기구, 체인 브랜드 매장과의 연결, 협력을 심화하고 제품 노출도와 시장 침투율을 빠르게 제고해 제품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민덕생물 콩 정밀 심층 가공 대상 2기 건설 현장을 찾은 호가복은 시공 현장에 들어가 설비 구입, 조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상 2기는 콩 단백질 정밀 심층 가공을 하게 되는데 고급 콩 기능성 농축 단백질과 조직화 콩 단백질은 부가가치가 높고 시장 전망이 매우 높습니다.
기업이 공정을 합리적으로 최적화하고 시공 작업반을 늘여 대상이 일찍 건설되고 일찍 생산에 투입되며 일찍 효익을 내도록 추동하기 바랍니다. 도나 시찻 산업화 군집 대상은 주로 잣 가공 작업장, 조원 유통 체계 창고를 건설하는데 현재 주체 공사 시공을 완수했습니다. 호가복은 공사 현장에 들어가 시공을 살펴보고 진도를 묻고 나서 공사 진도를 단단히 주시하고 기계와 인력을 충분히 투입하며 교차 작업을 실시해 투자 강도를 확실히 높이고 건설 절주를 끌어올려 대상이 하루빨리 조업해 효익을 내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또 풋옥수수 원액 심층 가공, 림선회 삼림건강식품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생산 공예, 제품 종류, 판매 경로 등 상황을 상세히 요해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는 장백산 지역에 자리해 물산과

원이 풍부한 바 농특산물 심층 가공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천혜의 우세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이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설비 설치와 시험 도정을 다 거쳐 완수하며 조속히 준공돼 운영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시장 수요 변화를 민감하게 통찰하고 소비 맥박을 정확히 파악하며 맛, 조합, 포장 등 면에서 혁신적인 미제품을 내놓고 포장이 정교하고 식감이 독특한 제품을 더 많이 내놓으며 판매 경로를 부단히 확장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키고 시장의 각광을 받아야 합니다. 총 투자가 2억 9천만 원인 도나시 4.24만 킬로와트 분산식 풍력 발전 대상은 근일 정식으로 전력망 연결 발전을 실현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현장을 찾아 대상 운영 정황을 답사하고 기술 특점, 일식 설비 운행, 전력망 연결 전기 가격, 일상 관리 보호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분산식 풍력 발전은 배치가 령화라고 가까운 곳에서 접속하며 현지에서 수납하는 등 우세가 있어 지역 전력망 지탱을 완성하고 에너지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동하는 데 중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정밀화 운행 유지 관리를 잘 틀어주고 상시화 순찰 검사 보수, 고장 조기 경보와 응급 대응 기재를 완성해 일식 설비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운행되고 효益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업군집의 집결 발전을 추동하는 데에서 핵심은 대상이 있고 관건은 대상에 달려 있습니다. 도나시에는 중대 대상 건설을 경제 사업의 중점 사업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면서 목표를 확정하고 압력을 가해 분발하며 더큰 강도와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중대 대상이 빠르게 건설되고 빠르게 조업하며 빠르게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 전주 발전 대국에서 앞장서고 중임을 또 매며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문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더하기 전담반화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낙착하고 시간대별 진도에 도달하지 못한 대상을 제때에 정리하며 뒤처진 원인을 일일이 명확히 하고 사업 조치를 세분화하며 추진 책임을 다져 대상 건설을 다그침으로써 더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해야 합니다. 난제를 풀어야 합니다. 상시적으로 시공 현장과 생산 작업장을 찾아 깊이 있게 훑으면서 기업의 생산, 대상 건설 수요를 제때 장악하고 인력, 자금, 심사 비준 등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를 겨냥해 실적 있고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으며 생산 운행, 지능화 개조와 디지털화 전환, 설비 갱신 등 면에서 기업의 수요에 제때 응답해 기업의 투자 신심을 진일보 북돋워야 합니다. 책임을 떠매고 일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 투자 유치 사업을 기획하고 솔선수범의 외지 투자 유치에 나서야 하며 투자 유치 지역을 정확히 확정하고 대상 단서를 민감하게 포착하며 대상의 지역 적합도와 산업 부합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 중인 대상에 대해서는 투자 실력을 깊이 연구하고 전망을 과학적으로 예측해야 하며 계약 이항이 비교적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전담반 추진을 견지하고 조속한 낙착을 힘써 쟁취해 더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연변에 투자되고 연변에 배치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리 씨가 주 직속 관련 부문 및 도나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7월 6일 성문화방송 및 관광청에서 지도하고 도나시 인민정부, 주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주최했으며 시문화방송 및 관광국에서 책임진 도필생화 독보적인 창작, 길림도나 민간 칼그림 북경 진입 활동이 국가대극장에서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국가대극장에서 펼쳐졌는데 장백산 자락에 뿌리내린 도나 칼그림이 전국 대중들을 찾아가도록 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전시장에 진열된 작품들은 장백산 설경, 진달래 꽃밭, 동북 향토 민속을 핵심 소재로 칼로 붓을 대신하고 층별로 스크래치하는 독특한 기법에 입탁해
창작되었는데 그림은 화면 승차감이 입체적이고 독특한 운치가 있으며 동북민간 예술식별도를 갖추고 있고 수많은 북경 시민 및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기념사진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닷새 동안 열린 전시회는 무게로 총 6만 5천 명에 달하는 관중들을 접대하고 또 현장에서 15폭의 칼그림 원작이 판매돼 민간 예술 작품의 시장 환악착을 실현하고 도나 칼그림이 갖고 있는 심오한 예술적 가치와 광활한 시장 전경을 직접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참관 관중들은 그림을 감상한 후 수동적으로 칼그림 수공 체험 항목과 길림 특색의 관광 노선을 자문하며 칼그림을 따라 길림을 관광하는 비물질 문화유산 그림 감상, 길림의 산천 관광, 현장 연합 방문의 문화 관광 새로운 대외 연계 경로를 구축해 예술 감상으로부터 출발해 문화 관광 소비에까지 이르는 효과적인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도나 씨는 또 전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당지의 훌륭한 문화 관광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추천했는데 아름다운 풍경, 민속 인문 풍정, 홍색 발자취와 비물질 문화유산 기회를 연결시켜 칼그림을 핵심 특색으로 도시 전속 문화 관광 IP를 건설함으로써 예술 창작과 전역 관광의 이중 능력 부여와 협동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단계 도나 씨는 계속 당지 특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하고 칼그림 민간 예술 산업화, 보급화, 브랜드화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산업 고리를 보완하고 산업 규모를 당대시키며 전파 경로를 넓혀 전국 나아가 세계 각지에 길림 문화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길림을 찾고 도나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홍련이었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